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는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극동방송 전국의 13개 지사가 다 뜨거든요. 그중에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조 집사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등으로 오늘 문자 주셨고요. 황경희 집사님께서도 굿모닝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또 여기주 집사님도 반갑다고 인사하고 계시네요. 우리 2061님 최화정 권사님 벨루스톤 힐링 카페의 우리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오늘도 주님 은혜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께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진해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주님 황경희님 이봉진님 남은숙님 뜰한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친구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 덕분에 우리 애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뜰한 친구, 네. 여기주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이봉진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최화정 권사님. 정말 뜰한 친구시네요. 1316님, 우리 김연희 집사님께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리 이봉진님은 피해가 없으신지 또 안부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의 뜰안은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루 24시간 열려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더욱 활짝 열려 있는 사랑의 뜰안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은 친구라는 화두로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또 좋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어 주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의 참 친구, 친구의 고백,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리겠습니다.

내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제가 힘들 때 기도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주 소중한 친구지요. 피디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어제, 저희 딸 친구들 두 명을 만났거든요. 나사랑, 조혜린. 너무 좋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활짝 웃는 딸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친구,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필사노트에서 제가 고른 찬양도 친구라는 단어가 이른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면서 또 이 찬양은 어디에서 왔는지 나누고 싶은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먼저 이 찬양 한번 듣고요. 가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의 지명언이 노래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카리나 연주음악 흐르고 있는데요. 이 연주음악에 힘입어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카리나 연주. 아, 오카리나가 이렇게 또 활기찬 음악이었네요. 여러분, 찬송가 88장은요, 윌리엄 프라이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별명을 가졌대요. 윌리엄 프라이. 그는 구세군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많이 섬기셨는데요. 메마른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삭막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만난 예수님.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88장 찬송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스도는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 같아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그 향기를 잃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필사노트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 제가 읽을 건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운전하고 계시다면 눈을 뜨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샤론의 꽃인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꽃이 시들 때에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피어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백합화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친구시고요 이런 분이십니다. 조금 다른 버전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찬양 가사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가사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 만든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혹시 또 찬송가 필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두 분께 오늘도 필사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도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아멘.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1778님께서요.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귀하신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찬양 필사노트 받고 싶으시다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요. 3437님께서도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3437님 저도 감사합니다. 7787님께서도요. 어머 찬송가 필사노트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도 찬송가 필사노트로 찬송가 필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오늘도 두 분을 선정해서 필사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나라사랑 축제 특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알지만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면 좋겠거든요. 미국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에서도 기립박수와 극찬을 받은 우리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우리가 카네기홀이나 케네디 센터는 못 갔지만 이번에 여수에 오잖아요. 여수 진남체육관에 오니까요. 우리 전남 동부에 계신 분들은 교회별로, 단체로,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꼭 오셔서 이 나라 사랑 축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날이 30일 정도 남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로 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수시, 우리 지역, 세계선 박람회가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되고 또 우리 지역이 그 옛날 여수 엑스포 이래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그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노래와 춤과 퍼포먼스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 질서, 또 누군가는 센터에 서고 나는 무대 끝에 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마음이 섭섭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센터에 있든 끝에 있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우리 단원들, 또 우리 단원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 그들의 가정도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여러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로는 캉캉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찬송가로는 사물놀이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찬송가로는 부채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저는 부채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결을 만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무궁화처럼 꽃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또 그 무궁화 끝 꽃 한가운데서 십자가가 올라오는 그 퍼포먼스를 저는 가장 사랑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으로 주로 부채춤을 추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제가 방금 나눠드린 기도 제목으로 1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신 분들은 또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아멘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부채춤을 추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겠지요? 우리 8856님께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1시 극동방송 중보기도 갑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1시 30분 저희 극동방송 4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오셔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의 뜨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여수성광교회 오명래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0: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전장에서 지쳤다고 해요. 수없이 반복되는 싸움,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 인한 무게가 다윗을 누른 거예요. 다윗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의 끝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해요.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요. 지도자가 쓰러지려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장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해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다윗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 할 때도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해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순간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도와 원수를 물리치고 등불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지체가 내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둘째, 나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 18절, 19절에 보니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곱전투에서 시뿌개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이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 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며 숨었었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척척 물리칩니다. 이렇듯 나 한 사람

회개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면 내 뒤를 이어 영적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대단한 스펙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보면서 무릎 꿇는 그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떨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에 밥맛도 없고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치 15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약해진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서 아비새를 만난 다윗같이 또 안심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게요입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을 곁에서 지킨 공동체처럼 내 공동체인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발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누나는 자기 할 일을 제게 시켜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지치고 약해진 다윗 왕을 신하들이 지켜주었대요. 남동생은 제게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누나도 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지요. 다윗이 지치고 위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의 적용은 누나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도울게요입니다. 친한 친구가 가끔 소리치며 무섭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어려워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끔 저에게 소리치며 무섭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저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친구에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줘라고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철저히 능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산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도 있고 부하들이 싸운 전투도 있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 모두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이 함께 이룬 것으로 기록해요. 지도자의 공이 공동체의 공이 되고 공동체의 공이 지도자의 공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니 아무리 강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순종과 깨어짐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공동체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인도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0: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피곤함과 한계에 부딪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저희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둘 모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3: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4: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집과 남자청소년 단기쉼터,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켜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켜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순간으로 그때뿐이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풀어가는 그런 자.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확실해지고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키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독교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큰 복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기울어 간다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 붙들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대요. 사실 하나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뭐 어떤 험한 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두려워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네 몸을 죽인다고 그거 겁먹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거기에 겁먹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문제 많죠.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이제 큰 문제로 뭐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중에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거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약속이 이 중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혹 그 언약의 약속에서 어긋날까 좀 두려워라 그런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좀 심각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이게 딱 증거가 나와요. 자,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 만약에 그게 없다. 다 불못, 이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그러면 가장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할 것은 지금 뭐 어떤 거 성공하고 뭐 지금 뭐 합격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 혹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이거 어긋날까 혹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정말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진짜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혹 기록되지 않는 상태인가? 아,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뭐 우쭐대며 과시하며 그런 것으로 살아갈까? 여기만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말씀과 같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참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 막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지금 다 죄.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당연히 죄질 생각이나 하고 죄에 따라서 범죄하고, 그리고 무슨 심판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깨달으라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이 잠깐 있다가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잠깐 믿다가, 한때는 믿다가, 지금 믿음이, 표현을 그래요, 믿음도 파손한다, 침몰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었어, 한때는 믿는다고 잘했어, 한때는 잘했어. 그런데요, 믿음 없어요.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요, 구원은요, 영생은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뭔데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급,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깐 듣다가 흘러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연결도 안 하고 이러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한마디로 헛된 것이 돼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찬데, 그렇게 헛된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헛되게 된 그런 일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역사로 펼쳐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차단되면, 이게 중단되면, 이게 끊어지면, 혹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하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도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요, 말씀보다도 지금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공급돼야 할 식사 잘해야 되고, 뭐 건강 잘 챙겨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좀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풀어가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을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보면, 주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

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일단 초청돼서 예배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과 결부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런 택함 받는 자료 계속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무익하다, 헛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자는 많지 않구나. 많지 않네. 그러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지금 구원의 길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힘쓰고, 그래도, 그렇게 구해도,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 말씀이 있어요. 만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그냥 그러는가? 마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일에 마음이 다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나 마음은요? 그 마음이, 마음도 정말 예수님 믿어요?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데 마음에 믿음이 있냐고요? 마음 상태가 지금 문제인데 이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도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적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못 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근신하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 결부되어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한다고요. 뭐가요? 말씀은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하지 못하면 유익하지 않다. 한마디로 무익하다. 오늘 본문 눈여겨보십시오. 여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그 영광의 결론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선포하고 확신 갖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마음 중심을 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결부, 그러니까 믿음의 연결이 중요해요. 간혹 표현을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기를 받아 이렇게 해. 그러는데 이게 어디 뭐 나라를 간 인도를 가든지 가면 전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이게 부족해서 차단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가 발전기로 이렇게 빛을 발하고 그러기도 했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차단되었어. 뭐가요? 이 말씀의

연결은 믿음의 연결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분량이 커서 강력하게 밀어줘야 하는데 자꾸 차단돼. 그러면 캄캄해지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어요. 캄캄해, 안 보여, 분별력 없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빛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믿음 되게 하려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연결의 힘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때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깜빡 이런 수준의 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뭐 한 시간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얼마나 답답해요. 넉넉하게 공급되어지는 전력 앞에 영적인 전력도 믿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항상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심령으로 인생을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한다고. 그리고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 믿음생활 흔들리고 없어지고. 자, 여기 잘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이게 되는 거예요. 무장애물이 늘 있어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순종했다면 그거 다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게 정해졌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걸 이 부분을 두렵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하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자기 생각과 나는 합리성을 좋아하는데 나는 직감력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요.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끊어져요. 그럼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나중에 보면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고 해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믿음이 침몰된 배처럼 안 보여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나라 유업은요. 믿음이 파손됐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으로 성취되는 부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뭐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했던 것은 다른 데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연결고리가 이어가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예, 이 위임의 원리가 있어요. 혹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면서요. 누구 때문에 못 믿겠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무개 때문에. 그분이 뭐 너 직분 잘해. 아주 그분이 아유 난 못 믿겠어 목사 주의 중인데. 아 신실성이 없어. 그래요. 누가 손해 가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기억하세요. 위임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연결이어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말씀 결부시키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결부가 안 돼. 무엇 때문에요? 신뢰가 안 간대. 좋아요. 누가 손해인가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유익, 영적인 유익은 그냥 저 말씀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 영적인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과실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좀 아들 낳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이 마음을, 한나가 성전을 찾아가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마음을 통하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 엘리가 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 대낮에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렇게 술 좀 끊어라 이 여인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인 줄 모르고 저분 제사장님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둔해요 이렇게 해서 아유 저분 신뢰가 안 가네 이러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오해가 풀립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대서야 아 그러냐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위로해줘요. 그런데 이 한나는 다른 것은 다 이제 뭐 영적으로 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 응답받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듣자마자 얼굴에 근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대하니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영적 거장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찌 믿을 수가 있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저런 상황에 믿는 자야?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전해질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자는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너를 치료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너를 높이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뻐요. 확신이 되고 믿어지니까 한나의 마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아니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무조건 찬송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혹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믿음에서 어긋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성취를 못 이루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른 죄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믿음과 결부되고 그것이 곧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0: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믿음의 힘입니다. 말씀 주셨으면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연결 안 해요. 그때뿐이고. 그러니 한때 잠깐 전기 돌았다 그럼 금방 나간다. 지금 코드가 빠져있는데 자꾸 스위치만 듣고 예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빠졌는데요. 코드 빠진 것은 믿음으로 결부 연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연결 코드 영적인 이 믿음과의 결부 이게 연결시키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공급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께로 살려다 늘 낭패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마침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진짜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월 15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소프라노 한은혜의 내가 산을 향하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잘 계셨죠?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가 많이 많이 더워요.
1: 그러니까 요즘은 일기예보 방송을 보니까 네. 뭐 덥다는 표현을 한 단계 하나 무슨 더 큰 표현을 붙여가지고 무슨 표현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시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0: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또 저녁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 다행히 또 비는 안 왔는데 날씨는 또 오늘 괜찮아요?
1: 네, 그러게요.
0: 네.
1: 너무 더운 거 비가 많이 오는 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0: 그래요. 다른 때보다도 더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더운 삶을 살 거라고 올해는 그렇게 예보가 되고 있긴 하는데요.
1: 네.
0: 그런 날씨도 날씨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정말 평안한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네. 목사님께서는 또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제가 사모님 멘트 하실 때마다 늘 은혜 받는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또 이렇게 귀하게 풀어주셔서 멘트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평생 자기 궤로 살던 사람이 자기 궤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분들, 힘든 분들,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소망의 기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해 보자 하나님, 평생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꾀로 살려 했던 그러나 손해보고 늘 어려움을 겪었던 야곱을 이 시간에 잠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침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진짜 복이 시작되었음을 오늘도 또한 깨닫습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기도로 만나 뵀습니다. 기도로 만날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세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 만나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별반 뭐 야곱의 삶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6167번님께서 고향 어치교회 퇴임하셨습니다.

0: 하신 김재범 목사님, 박옥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퇴임 후 사모님께서 희귀한 암 진단 후 항암 중에 계십니다. 평생 사역하신 사모님, 항암 잘 견딜 수 있게 힘주셔서 암세포가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남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고향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사연을 이렇게 주셨네요.
1: 네. 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암에 걸리셨는지 그냥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사역 후에 희귀한 암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0: 네.
1: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어치교회에서 퇴임하신 김재범 목사님과 박옥희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퇴임하신 후에 사모님께서 희귀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중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산골짜기에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에서 사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박옥희 사모님,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퇴임하신 후에 암이 걸리셨을 때 얼마나 상심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귀한 암이라고 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과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암세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해서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몸 안에 나쁜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0706번님입니다. 아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학폭 이후 마음문을 닫고 교회를 떠난 아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1: 네.
0: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학폭의 문제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1: 네.
0: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많다 말이에요, 목사님.
1: 아유, 저도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고
0: 그러니까요.
1: 학생들끼리 아이들끼리 정말 잘 지내게 될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만 이 학생도 학폭으로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는
0: 네.
1: 이야기죠.
0: 그렇죠.
1: 마음이 다쳤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돌보심, 하나님이 만나주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이후에 마음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되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셔야만 마음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찬송이 들리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학폭의 상처,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풀어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0: 아멘.
1: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폭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0: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처받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예. 학폭의 중요성은 정말 자꾸만 말해도 참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2886번님입니다. 중3인 조카 리나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1: 네. 아, 네. 이름이 참 이쁘네요. 리나.
0: 네.
1: 중3 정말 귀한 시기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조카 리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중3인데 정말 너무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조카 리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체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멘.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천성을 향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리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은 4682번님입니다. 서울 거주 중인 아들 내외가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소음을 발생시키고 경찰이 수차례 와도 이제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며 적반하장으로 심지어 아들 내외를 고소까지 했답니다.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달라는 과정에서 상상도 하기 힘든 거짓말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위층을 상대로 지금은 맞고소 준비 중입니다. 아들 외에는 매일 이 문제를 들고 새벽 기도 중입니다. 40대 여성 한 분입니다. 이 여성분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참 어떻게 해야 될지.
0: 네.
1: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에 거주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 내외가 위칸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경찰이 와서 중재 요청까지 했는데 거꾸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40대 여성 한 분이 이런 일을 버리고 살고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위층에 사는 분이나 아래층에 사는 아들의 가정도 평안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위층 아래층이 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져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소음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4004번님입니다. 노년의 우리 부부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노년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날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노년의 모든 부부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1: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0: 네네.
1: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노년의 부부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가정의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움직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정말 이제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

0: 주시 없어서 아멘. 우리 노년의 이 귀한 부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연세가 들어도 날마다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두 부부에게도 큰 복이 끊어지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필요한 것 더 하나님께 간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테너 배재철 교수님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들으시겠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올려드리는 가슴 벅찬 찬양,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를 엽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네. 정말 극동방송이 그냥 방송을 통해서만 선교하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행사로 지역을 살리는 일을 귀하게 하고 있는데, 8월 13일 날 귀한 행사를 합니다. 나라사랑축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모여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고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먼저 세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지금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여수시의 세계 섬 박람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2: 많은 이들이 여수를 알게 하시고 여수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이 일을 준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세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슬땀을 흘리

0: 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노래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700명 단체 생활하는데 정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이 화목해야 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센터에 나가는 사람, 누군가는 무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점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단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가정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0126번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준혁이가 LG전자 인턴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턴 기간 주님의 자녀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면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2: 네.
1: 아, 이렇게 부모님이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시네요.
2: 정말 요즘 직업, 직장 생활하는 게 참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게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준혁이가 LG전자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LG전자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하고 복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아버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준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게 하시고
1: 아멘.
2: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579번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9살 아들이 사람을 믿고 한 일이 사기를 당하여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저를 비롯한 가족들의 낙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흐름과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기로 이끈 자들은 너무나도 치밀하여 모든 죄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아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2: 예.
1: 네.
2: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2: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1: 아멘.
2: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아는 뭐 이 방송에서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잊어버렸는데 위에 왜 500만 원이 내가 손해를 봤을까 하다가 보니 자기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는 액수가 못한 액수가 500만 원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1: 네.
2: 생각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어떻게 어찌 어려운 가운데 마련해서 못다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복구시켜 주셨더라 하는
1: 아멘.
2: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9살 아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해서 너무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온 가족이 함께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기로 이끈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서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0: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들과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부족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0: 강력한 기적의 손길로 회복을 더 넘어서는 더 넘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0857번님입니다. 둘째 딸 7월 23일 출산 예정인데 산모, 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둘째 딸에게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정말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할 수 있는 복, 너무나 큰 복인데 출산하는 모든 과정 산모와 태아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건강한 아이 출산 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성모님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통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행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수와 순천과 광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조항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 장정을 개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 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여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3: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렙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도심 속 선교 공동체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노회 수의 보고 마감 집계에서 전체 노회 과반과 투표 노회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결 요구

0: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성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보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 지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의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 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해태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탑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에 건립됐습니다. 8시간 노동 쟁취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억 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서울 영등포구 선교회 마당에 기념탑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제막식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탑은 지난 1979년 7월 17일 해태 여성 노동자 700여 명이 선교회 강당에 모여 8시간 노동제를 결의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손은정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목사는 이 기념탑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을 넘어 배달 노동 등 현재도 계속되는 과로 문제를 환기하고 노동자의 쉼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1도,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말씀을 떠올리세요?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인내심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보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해와 인내를 훈련할 기회를 주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모든 것을 훈련과 감사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다윗과 십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과 변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확고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음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는 보라라는 말로 시편 54편 4절을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 대하면서 단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회색으로 칠해서 또 외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의 땅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쪽 부분만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남남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남과 북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뻔한 말, 또 뻔한 표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 통일입니다. 우리 때 통일의 그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된 땅에서 또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복음통일과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페셜에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나라,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이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품다 보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OEP데이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계속해서 곁에 두시면 저희 극동방송의 역사는 정말 북녘 복음화를 위한 역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 극동방사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원에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하셨어요. 우리 2682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야, 우리 9673님, 이분 어떻게 중국에서 저희 어플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산에서도 그리고 익산에서도 오셨고, 더 많은 지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 좀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요. 임지원 PD는 잠시 쉬고 여러분을 저 혼자 만나 뵙고 있는데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또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라는 시사 코너들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주세요. 야, 강릉에서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6166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아자!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후에 통일 배우기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매일 함께하고 있죠. 두 문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하루에 두 뼘씩만 마음의 거리 한번 좁혀가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출첵하셨고 네, 오산에서도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입니다 하신 분 아까 계셨는데 대전 가는 길에 거창에서 남기신 분도 계셨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문제 잘 듣고 보기도 있으니까 정답 문자로 불러 남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도 다 우리 땅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남쪽에 속해 있지만 북한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서해상에 한 섬이 있어요. 원래는 황해도 부속 도서, 부속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남측의 시료지배로 우리 측 영토가 된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야, 서해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저 북한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대청도, 뭐 소청도 이런 섬 들어보셨죠? 거기에 있는 섬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원래는 황해도에 더 가까워서 황해도 소속이었다가 전쟁 이후에는 우리 인천 소속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백령도, 백령도. 2번은 안면도, 충남에 있는 안면도. 3번은 영종도. 자, 백령도일까요? 안면도일까요? 영종도일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리면 이곳에 저희 극동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북녘당 황해도 연안 지역에 이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녘의 성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봤더니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서해 5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서해 5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평도도 있고 뭐 대청도, 소청도도 있고, 근데 이 섬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섬이 있어요. 5도 중에서, 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힌트로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 보니까 새의 흰 날개라는 뜻도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맞히실 수 있으실 텐데, 야, 지금 정답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군 시절에 많이 경비하던 섬입니다. 우리 069호님 정답, 예, 감사해요. 그리고 9821 성도님도 현재는 인천 옹진구 소속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는 신청해 주신 찬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639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지금 맞추고 계시네요. 예. 자,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5도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원래는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가 지금 우리 측의 영토가 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백기를 한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북한 땅이 막 보여요. 엄청 앞에 있거든요. 자, 이 땅은 어디일까? 힌트 드렸죠?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는 곳이다. 자, 1번이 백령도, 2번 안면도, 3번 영종도 가운데. 정답은 1번 백령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는데 백령도랑 가깝다고 하셨었어요. 9705님. 그러니까요. 황해도 이 장산 곳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안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야, 저 땅을 놓고 제가 진짜 기도도 절로 나오게 됐던 그런 곳. 자, 백령도. 그리고 우리 해병 출신이 엄청 많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근무하는 곳! 하시면서 백령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 청년이 상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신 분. 특별히 그 수료식 때 훈련 도중에 순직한 해병의 부모님께서 자녀 옷을 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울컥하네요 하셨는데, 이 백령도에는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이들을 기르는, 그때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탑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 그래서 백령도에는 사실 주민들보다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인 숫자가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북녘을 향해, 북한 땅을 향해서 AM도 아니고 FM의 깨끗한 음질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그곳에 중계소를 세워서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전파선교 헌금 물질에 보내주신 덕분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백령 중계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한여문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앞당겨 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7041님도 남겨주셨고, 2545님 필생 456기 백령도에서 금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몇 개야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극동방송 통해서 북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7930님도 남겨주셨어요. 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군복무 하셨어요. 조카가 지금 복무하고 있어요. 백령도에서 포사격 했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기도처럼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퀴즈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두 번째 문제 전에, 특별히 백령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러서 성경을 보급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올해 초에 우리 토마스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야,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섬 이름 맞히기예요. 이번에는 동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요, 자연 풍광이 정말 청해, 너무나 아름답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주요 특산품은 여기 오징어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해 최동단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히시면 되는데요.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동해에 있는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주요 특산품이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쏘는 복음이 동해상에 조업하는 어업하는 많은 선박들, 특별히 북한의 선박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극동방송의 최동단 중계소가 있는 섬.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 신청도 많고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히즈 플랜이 찬양합니다.

야, 너는 꽃이야 히즈 플랜이었고요. 이어서 찬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와같이 길 가는 거. 오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저희 극동방송 사역과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울릉도라, 오징어라는, 특산물이 있는 섬이에요. 1번이 울릉도, 1번이 죽도, 2번이 울릉도, 3번이 마라도인데요.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빨리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발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십시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동해상에 있는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섬. 뭐 강릉이나 포항에서 뭐 삼척 동해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편으로. 그렇죠? 곧 이제 공항도 생긴다고 하는데 오징어라는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 이 섬의 이름은 2번 울릉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릉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이제 울릉 중계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해상, 그러니까 뭐 강원도 동해 쪽이나 북한 동해 쪽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분들이, 선원분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은 서쪽 가장 끝에 우리 백령도에, 동쪽 가장 끝에, 독도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가장 끝에 우리 울릉도에 이렇게 중계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 방송사가 어딥니까? 우리 강원극동방송입니다. 속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남단은 어딥니까? 제주에도 북녘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다이아몬드 이 모양으로 이게 다 중계소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에서 쏘는 이 전파가 저 북녘땅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쉼 없이 24시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복음을,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으로 저는 70년간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울릉도에 저 탈

평민분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6089 성도님 다녀오시고 꼭 간증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저 울릉도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날씨가 좋아서 울릉도 갔다가 독도도 보고 왔다고 흥분해서 쉼없이 자랑을 막 하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8087님도 정답 1번 울릉도 남겨주셨습니다. 7930님은요 이 섬에서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이 북녘의 주민들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동탄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울릉도에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2387님이시죠. 여기 울릉도는 진짜 멋진 경관 자랑합니다. 모두 구경 오세요 하셨는데 가셔서 저희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울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예 포항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출첵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갖게 됐죠? 야, 이보세요. 4224 성도님. 전략적인 곳에 이 중계소 위치 정말 멋집니다. 저희 외삼촌이 어부신데, 예, 바다에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 북녘당에서도 진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 당첨자분들께도 저희가 개별 연락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347 성도님의 신청해 주신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윤철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복날이라고 하면 삼계탕부터 떠오르지만 이 복이라는 글자를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것도 참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몸보신 음식을 먹으면서 이날엔 또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힘을 얻고자 했다고 하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에도 힘을 채워줄 영혼의 보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맛있는 음식으로, 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또 든든히 채우는 초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쁨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복 되신 우리 주님 또 찬양하면서 함께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찬양 좋은 이웃에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올려드립니다.

네, 방송 시작과 함께 오늘도 출석 체크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0782님, 뭐 오늘 또 문자 출석 체크 반갑습니다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요. 907님, 오늘은 남한산성에 가셨다고 초복이라 삼계탕도 드시고, 아우, 그리고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몸보신 잘하라고 또 이렇게 초복 관련하여 또 오늘도 문자로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가족 분 한 분 한 분 오늘 초복이니까 딱 삼계탕도 땡기는 날인 것 같은데 왜 근데 초복에 삼계탕을 먹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전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삼계탕을 왜 초복에 먹을까?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9396님도 드시오.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아, 이게, 북한에도 이 삼복 더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노래도 있어요. 삼복 더위와 관련된, 뭐, 한평생 살면서, 뭐, 이런 국수 처음일세, 뭐, 삼복 더위도 이가시리, 이가시리, 시원한 육국수, 뭐, 이런 가사.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초복 함께 보내면서 삼계탕 함께 보는데 우리 아무튼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초복이 아니랄까봐 또 오늘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잠깐 점심에 산책을 했거든요. 정말 덥더라고요. 여수가 이렇게 더운데 이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은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자를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서 초복 또 삼복 더위의 첫 시작 네 그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또 함께 재미난 이야기도 함께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퀴즈 문제를 올려드렸었는데 오늘도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로 했는데 오늘은 또 잠깐 찬양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퀴즈 아시죠? 찬양을 들으시다가 중간에 단어를 맞춰가는 겁니다. 단어를 맞추시는 걸로 퀴즈 문제를 냈는데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여기 띵 올렸던 여기에 두 글자죠. 무엇을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삼복 더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찬양 속에 이 단어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빈 단어 꼭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97.5니까 우리 전남동 북동방송 주파수 번호 97.5니까 9750번 97.5 9750번으로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남겨주시길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 1113님 정답으로 함께 찬송하고 계십니다. 네, 아 무더위 잘 이기세요라고 6002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또 도전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1546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북한도 절기를 지키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또 궁금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북한 달력이 궁금해요. 답은? 그러면 정답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그런 절기들 예를 들어서 삼복더위죠? 삼복더위면

당연히 북한도 이런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북한 달력에도 이런 초복, 중복, 말복이 되어 있고요. 제 어릴 적 기억인데 초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중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말복, 어릴 때는 그게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보진 않았는데, 근데 달력에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오그랭족? 뭐 동짓날이죠. 동짓날 오그랭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는 오그랭죽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팥죽 뭐 아무튼 동짓날에는 죽을 먹는 거, 뭐 녹말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무튼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뭐 또 북한이라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게 또 달력에 표시가 된다고 하면 뭐 대한소환, 우리 한국은 뭐 대한소환 뭐 왔나 뭐 이런 느낌인데, 북한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라서 그런지 대한은 소환은 조금 춥고요. 대한은 정말 말 그대로 얼어 죽을 놈 나오라 이런 정도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아무튼 뭐 이런 전통적인 절기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앞서 제가 뭐 북한에 관련된 뭐 사실 한평생이라고 했는데, 이 한평생이라고 표현을 한 것보다도 이 가사가 60평생입니다. 첫 단어. 그래서 60평생 살면서 이런 국수 처음일세, 삼복도이도 이가시리, 이가시리다 이건 시원한 육국수, 그리고 넓적넓적 돼지고기 듬뿍듬뿍 썰어놓고 옥력이나 삶아놓고 지지개도 볶아놓고 얼버무란 고춧가루 뻘기뻘기 실고추, 뭐 국수 맛도 좋구나, 얼쑤얼쑤 좋구나, 뭐 이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그런 거 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좀 나는데, 아무튼 삼복도이와 관련된 또 날이니까 초복 함께 보내면서 북한의 어떤 삶을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잠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이게 노래로 부르면 더 재밌거든요. 네, 민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찬양 또 함께합니다. 오늘 복과 관련된 찬양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강찬의 음성으로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라는 찬양 함께합니다.

0: 아버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 아들아, 아직도 더운 게냐?
0: 아버지, 지금 여름인데 더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 이런 바보, 아직도 그걸 모르다니.
0: 아버지, 그게 뭡니까?
1: 그건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다.
0: 아버지, 썸머 스페셜이 뭡니까?
1: 썸머 스페셜은 시원한 찬양,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여름 특집 방송이다.
0: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아버지,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들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들으러 가자꾸나.
2: 썸머 스페셜, 썸머 스페셜. 썸머 스페셜.

0: 시편 1편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인 줄 믿고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 우리 마음속에 더위는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쾌함을 얻어가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에만 또 특집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만 또 2시 왔습니까에서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또 탈북민 목회자이시기도 하시고 부천 더드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엄요한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모집 특별 생방송 때 함께 출연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서머 스페셜 기간 네 칼럼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한 말씀 함께 준비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한 칼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웃음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0: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조지 멜런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66년간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68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학교 성적이 졸업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의 성적 점수가 이후 50년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역경에 처했을 때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비결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영혼의 약입니다. 웃을 때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잠언은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고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르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되는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모든 환경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웃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이기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홀리원의 복의 군은 강림하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 방송 드셨습니까? 함께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8분 2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초복입니다. 날씨가 덥긴 정말 덥네요. 여름이 왔네요. 진짜 여름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전남동부 지역은 그래도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또 해안 도시다 보니까 좀 날씨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시원한 거 아시죠? 근데 대신 좀 습한 날씨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습한, 그래도 너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 겨울에 히터 있잖아요. 히터 선풍기 그 열 선풍기 추울 때 그 뜨거운 선풍기 그 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무튼 그 열 그 선풍기 열풍기라고 하죠. 열풍기에 얼굴에 딱 부딪히면 그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와 서울에 갔는데 그런 뜨거움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듯한 그런 와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전남동부 지역은 좀 조금은 그래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불평보다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오늘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 찬양 퀴즈입니다. 찬양 퀴즈 또 한 번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또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 띠링띠링 종소리가 났던 이 공간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알아가는 정답으로 함께 맞춰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입니다. 아, 오늘 복과 관련된 또 초복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히즈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1546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참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목사님 교회가 부천 어디에 있나요? 라고 아까 칼럼 들으신 그 교회를 여쭈신 것 같아요. 더드림교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더드림교회, 부천 더드림교회가 맞고요. 아, 예전에 또 부천에서 사셨다고 또 문자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908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가게 일을 하느라 복놀이는 못하지만 네, 바쁘시게 사셔요. 우리 5908님 네, 찬양 들으면서 주님께 복 많이 받아가세요 라고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함께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답만 올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2061님께서도 방금 들어온 문자로 또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복날인데 주님의 복으로 가득한 날 되세요 라고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답과 함께 축복의 말씀도 함께 나눠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히즈원의 복된 소식.

0: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 살 수 있는 건 우리 주님께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이 복된 날에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거의 다가왔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소식 잠시 전하면서 또 정답 발표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소식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0: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하겠습니다. 복입니다. 복! 복이라고 올리신 분 중에 제가 오늘 누구에게 선물을 드릴 거냐면요, 1546님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6002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6님 그리고 6002님,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중에 두 분에게 선물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또 추가로 문자를 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은 아, 내가 당첨 추가됐구나 생각하시고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46님과 6002님 주소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 복이라는 글, 이 의미도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줄 믿고요. 네,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만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축제라고, 다시 한번 축제라고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거의 800명에 가까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신청이 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끝으로 이화 챔버 파이어의 받은 복을 세워보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낳은 사무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죠.

예배와 제사를 집무하고 인도했습니다. 이미 확실한 지위와 배경이 갖춰진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고 그 나쁜 행실이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결론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이요, 목회자, 또 인대, 이 제사를, 또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인생의 시험과 문제 앞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 아빠나 엄마 찬스를 썼겠죠. 물론 어렸을 때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문제와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배고프다 울고 떼쓰면서 부모가 먹여준 밥과 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때마다 일마다 엄마 아빠 찬스만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 넘어갔겠죠. 번듯하게 자리도 잡고 지위까지 얻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생각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온통 자기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리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죠. 이들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고 자란 것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에 관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늘 여호와의 전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자식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출세,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그저 신흥만 그럴듯하게 내는 것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겉모습은 제사장 비슷했지만 속은 완전히 불안당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사무엘은 문설주 곁이나 자기 방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의 위치는 언제나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 대단한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배경과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0: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로 바뀝니다. 그 아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겠습니다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옷을 지어다 입혔습니다. 단순히 옷만 지어 입혔겠습니까? 네가 어떤 아이인지, 네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네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보여줬을 겁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사사 시대를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다윗에게로 꺾어서 연결시킨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는 단순히 먹을 것 주고 배 채워주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형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삽시다.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답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 주는 세상, 그런 기준과 룰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 결국에는 망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인생,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로 꺾어서 붙이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몸부림치며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주나목. 힘을 내. 힘을 내.

조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초복. 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7201번님 본격적으로 그 다음 뭐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 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십독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아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찬양이 시원합니다. 와, 주님은 내 기쁨.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이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여섯 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해 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쵸?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시누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시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시누이.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신호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영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올케언니 되시는 서애화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영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1: 네.
0: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그 생각을 했던 거는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았고, 그리고 성도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살피 미루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이제 처음이니까 뭐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0: 그래요.
1: 부분들이.
0: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송? 극동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1: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0: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드렸는데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 무슨 프로가 있죠?

0: 방송에?
1: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들어는 몇번 봤어요?
0: 네네.
1: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0: 네.
1: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네.
1: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0: 아,
1: 그
0: 네네.
1: 얘기는 못 들으셨죠?
0: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1: 예,
0: 건가요?
1: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0: 아, 네네.
1: 예.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
0: 네네.
1: 드리거든요. 선물.
0: 아, 네.
1: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0: 네네.
1: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0: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1: 보령.
0: 네네.
1: 와,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예?
0: 맞아요. 대천 해수욕장
1: 대천해
0: 있어서
1: 수욕장. 뭐, 보령
0: 많이들
1: 머드 축제
0: 오세요.
1: 막 거기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예전에 한번 막몇번 가봤는데 거기. 야. 자,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쥐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에서 메이플 화로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많죠?
0: 네, 맞네요, 뭐가.
1: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본인 하나.
0: 저
1: 올케 언니 거 하나, 이렇게.
0: 유산균으로
1: 예.
0: 올케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1: 아, 오케이. 유산균.
0: 네.
1: 올케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0: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니까 먹어봅시다.
1: 제가 그럼 올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0: 아, 네.
1: 언니,
0: 네네.
1: 유산균 좋아요?
0: 네, 좋아합니다.
1: 뭐 좋다고 해야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0: 아,
1: 이따가
0: 네.
1: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0: 아, 네,
1: 우리 그 올케
0: 좋습니다.
1: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0: 아, 진짜네요.
1: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0: 아,
1: 예,
0: 진짜요?
1: 서프라이즈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예.
0: 아우, 감사합니다.
1: 올케 언니가
0: 아,
1: 우리
0: 네네.
1: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0: 아, 진짜 저 기분이,
1: 예.
0: 아, 오늘 너무 좋은데요?
1: 기분 좋죠? 막
0: 네네.
1: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0: 아,
1: 방송국으로
0: 진짜.
1: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응?
0: 아,
1: 전화 좀꼭
0: 선생님.
1: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0: 감사합니다.
1: 예,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0: 아, 언니.
1: 전화했어요.
0: 아, 언니, 고마워요.
1: 언니가 우리
0: 어떡해요.
1: 김미용님한테
0: 진짜.
1: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면서, 자,
0: 네.
1: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 네. 자, 우리 김미용님.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0: 눈물이 나요.
1: 눈물 나시죠?
0: 네.
1: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돈 주고 살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자,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똑같이 따라하면
1: 네네네. 사랑해
0: 되나요?
1: 하나님.
0: 사랑해요,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0: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우리 김미영님.
1: 네네.
0: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영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이 김미영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이 모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네.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1: 네.
0: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네. 했잖아요.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네.
0: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게요.
1: 네네. 네.
0: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안 계시다고 했죠?
1: 네. 주위에 제가 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없어요.
0: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1: 네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시고 네네. 한 번이 네네.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네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1: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예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누구나 막 힘든 그러니까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가라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1: 고마워요.
0: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네.
0: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보령에 네.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신의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0: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혹시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1: 저는요, 제가 네. 뭐, 잘은 모르지만,
0: 네.
1: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0: 네.
1: 광야를 지나며라는.
0: 광야를 지나며?
1: 듣고,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 듣고,
0: 네네.
1: 많이 마음 달래고 했던
0: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1: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0: 네네.
1: 좋은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0: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극동방송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네.
0: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1: 네.
0: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1: 네.
0: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광야를 지나며 지금 틀고 있거든요.
1: 네,
0: 전화 끊으면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정자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 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찐

0: 자상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어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전화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울컥 눈물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 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이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다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0: 얘기
1: 네.
0: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네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들어보진
0: 들어보진
1: 않았고요.
0: 않았고, 어떤
1: 네네.
0: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그러니까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근데 언덕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길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언젠가 한 번은 저길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근데 이제 공주에서
0: 공주에 있는 어떤
1: 또
0: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거기 공주에서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딱
0: 그렇구나.
1: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랑 모시고 같이 가게
0: 처음 간
1: 됐거든요.
0: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곳은 대전 맞나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땐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1: 네.
0: 좋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황선미님의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1: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을 하나
1: 그러네.
0: 골라 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신우이 거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선물.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도
1: 그러게요.

0: 그래도
1: 저 쭈꾸미요.
0: 쭈꾸미. 자,
1: 네.
0: 우리 신우이는 뭘 좋아할까요?
1: 저희
0: 예.
1: 아가씨는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1: 네.
0: 맞나요? 예?
1: 아니요, 네.
0: 유산균 좋습니까?
1: 아, 네, 너무 좋아요.
0: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1: 네.
0: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1: 아유, 부끄럽네요.
0: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1: 아유,
0: 그래서 우리가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1: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0: 자,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올케
1: 네.
0: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황선미님, 언니하고
1: 네.
0: 보러 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2: 언니.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전화를 꼭 받아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신우이가, 야,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1: 네.
0: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막 내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저 따라서 기도 한번
1: 네.
0: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1: 네네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신기수님,
1: 네.
0: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1: 네. 네.
0: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0: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 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1: 네네.
0: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1: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네네.
1: 잘못
2: 시간
1: 가요.
2: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따님 돌림 보세요.
0: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1: 네.
0: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마음먹기 달렸어요. 딱
1: 네.
0: 1시간 아니면 2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일요일에 예,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0: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1: 네네.
0: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0: 신우에게
1: 알겠습니다.
0: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항상 감사하고 부럽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1: 네.
0: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거?
1: 내게 밤 같은
0: 평화.
1: 네.
0: 어떻게 아세요, 이 노래를? 예?
1: 어렸을 때 교회 친구 따라가서
0: 오,
1: 몇번
0: 친구
1: 불러서 그
0: 따라가서 어렸을 때몇
1: 노래가
0: 번 갔구나.
1: 네, 그래서 그 노래는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것
0: 여름에 뭐
1: 같아요.
0: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혹시 갔어요?
1: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번 갔던 기억에 그
0: 그래요.
1: 노래가
0: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 하겠는데, 자,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1: 네.
0: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1: 알겠습니다.
0: 신기수님, 황선미님 두분 고맙습니다.
2: 네,
0: 두분
1: 감사합니다.
0: 인사하시면서.
2: 언니, 사랑해요.
1: 아,
2: 고마워요.
1: 감사해요.
0: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예,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에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

멋진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를 울리는 새끼라 우리 8236번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0: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그랬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양심이 찔리고 두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받아주신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식합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11절 잘했어요. 내가 구제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율법주의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외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죠? 사자가 소를 사랑한다고 해서 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슴, 노루, 고라니 잡아서 소에게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뭐 먹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소가 억지로 먹다가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게 광우병이라 그럽니다. 소가 사자를 사랑해서 맨날 풀을 뜯어다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그네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나그네였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니까, 내가 기도생활을 잘하니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고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나그네, 이 말은 외국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습니다. 오늘 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은 실마리가 또 하나 풀렸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존재할 때 나그네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에 두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간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통치자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통치자, 하나님만 왕이셨습니다. 그 인간의 거처는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선악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중심의 선악,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본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나라에서 자기의 죄로 쫓겨나, 본향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뭐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본향,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잊고 삽니다. 모른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 말을 이해도 못합니다. 애굽 백성은, 여러분 애굽 백성은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삼고 그 세상 나라, 애굽을 위해서 사는 백성입니다. 세상 백성으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인 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자신의

0: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쫓겨난 죄인, 세상에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종교에서는 윤회설로 이 세상은 돌고 돌아 계속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또 지금은 가상세상을 만들어서 가상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 우주에서, 우주도 세상이에요? 우주라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본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나그네인데 나그네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곳이에요. 잠깐 있다가 들렸다가 본향으로 가는 곳이에요. 고향길에 귀성길에 잠깐 들리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둬요. 자기 뜻을 두고 심지어 자기 미래를 두고 살아요. 내 죽은 다음에 내 미래, 이 세상에 내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세상 백성이죠. 세상 백성.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나를 생각하고요. 이 세상이 나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곳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뜻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인지를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본향을 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그네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사랑이 커요. 사랑 때문에 집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그것도 죄를 짓고 떠난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올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죄인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

0: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후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의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에스겔 45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은 하나님의 땅과 백성들의 지도자의 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거룩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7절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18절에서 25절 성전의 정결과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각 땅의 구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땅의 구별에 대한 1차적인 비중을 두고 그 외의 지도자들의 땅의 분배는 부차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알리는 표적이며 궁극적으로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땅의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각 지도자들에 대한 땅의 분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구체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위치는 구체적인 제시는 없지만 한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용도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4절 구체적인 대상은 제사장으로 위치는 성소 주변이고 용도는 성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레위인입니다. 위치는 제사장 땅 옆입니다. 용도입니다. 산업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구체적인 대상은 왕입니다. 위치는 성소의 양옆입니다. 용도는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상 특징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마치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하나님의 땅으로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8절 지도자들의 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고 나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시행해야 하므로 율법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이 부여됐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심각한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 20절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왕의 순서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 단락은 치리자들에 대한 경고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땅의 분배에 대하여 밝히고 난 이후에 이어서 왕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보죠. 이처럼 본문이 왕의 도덕적 자세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유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이어지면서 왕의 책임과 역할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9절에서 20절 왕의 통치 자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 단락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9절에서 12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올바른 통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장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원리는 왕이 비록 한정적인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통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영역은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백성들의 세금과 관련하여 토색함을 그치고 공평한 수납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의는 올바른 사회의 시금석이

0: 되는 것입니다. 둘째 13절에서 20절 고마움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 역시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속죄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5절 유월절과 장막절 제사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밝히고 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각 절기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대한 규례는 다음 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락은 다음 장의 내용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관련된 제사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장막절에 대한 규례를 짤막하게 유월절의 규례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념 절기였습니다. 25절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맏아들이 죽는 환난에서 통과됐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처럼 기념하는 제사이고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만찬과도 직결되는 의식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절기의 중심적인 교훈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참된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20절 중심적인 내용도 속죄에 관한 것이었고 본 단락의 주제 역시 속죄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죄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유월절의 절기가 묘사되고 있는 것은 유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의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적으로 설명하며 오실 메시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구원이 불가능하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성 속에 내재해 있는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같지 않습니다. 전자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세상의 창조 이전 태고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작 이전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시작 이전 모든 것에 근원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닫고 가진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당신 앞에 머무르며 교제하기 원하는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오늘 첫 곡 크록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0: 밤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더 많은 찬양들로 전해드리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거룩거룩거룩 손영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너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펫분의 주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신자의 삶의 진정한 시작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진정한 태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 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

0: 소장과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여수성광교회 오명래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0: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0: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고래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옛날에는 유선전화 하나 놓기가 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방구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화를 놓지

못하고 그 가게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거래처에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중전화가 고장이 너무 잦았어요. 그리고 고장신고를 해도 곧 간다, 곧 고친다 대답만 할 뿐 통 수리기사가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루는 이 운반구 주인이 아니 어떻게 하면 수리기사가 빨리 오게 할까 골똘히 생각한 끝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다시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고장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수리기사가 한 시간도 안 돼 달려와서 금방 고치고 가는 거였습니다. 상황은 똑같았는데 멘트가 달랐습니다. 문방구 주인이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국이죠. 공중전화가 전화 고장이 나긴 했는데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장이냐면 통화를 끊기만 하면 동전이 한 주먹씩 쏟아져 나옵니다. 알고나 계시라고 연락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급히 달려오게 만드는 것은 돈 문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우리 하나님과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급히 달려오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바른 관계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을 맞이할 때 이른바 사방이 가로막힌 열악한 상황과 악조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경기나 선거나 전쟁에서 상대보다 실력이나 인원이나 자원이 부족하여 불리하게 된 상황을 열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형세를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가리켜 판세를 뒤집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비교적 수월한 조편성이 돼서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정반대로 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 월드컵 경기 가운데 이 대이변이 일어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4회 우승을 했고 피파 랭킹 10위를 한 전차군단 독일과 피파 랭킹 41위인 파라과이와의 42강전이었습니다. 워낙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결과는 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가운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전반 42분 만에 훌리오 엔시소라고 하는 선수가 파라과이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후에 독일이 동점골로 만회를 했지만 그야말로 이 파라과이 팀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면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4대3으로 파라과이가 독일을 토너먼트에서 조기 탈락시켜버리는 대이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말 그대로 판세를 뒤집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있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의 채찍을 드셨어요. 이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하 850명을 향하여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갈멜산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850대 1의 참신 대결을 제안합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 이것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리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세를 뒤집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막막한 상황 또 누가 봐도 열세인 인생의 판세를 뒤집는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0: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실축하되.
0: 아멘. 여러분,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하자고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들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참신 대결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종일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해봤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공포감과 신비적 분위기를 연출해봤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닌 가짜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실패한 바알 선지자들이 물러나고 엘리야가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등장한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너졌다, 무너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라스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인데 이 말은 파괴되다, 박살나다, 무너뜨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퇴락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것을 파괴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미워함으로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국교로 숭배하면서 나라 곳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해버렸어요. 아마 갈멜산에 있는 제단도 그렇게 파괴된 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부서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린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그 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하다라고 말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파괴되고 부서진 그 제단을 리빌드, 재건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라 안에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원하고 우리 인생의 답답한 상황의 판세를 뒤집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영적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최전방에 가면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을 따라서 설치된 철책선을 지키는 GOP 부대가 있습니다. 이 GOP 부대의 병사들은 밤새 철통 같은 경계를 서면서 그 철책을 지키는 보초를 서지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매일같이 동이 트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철책을 돌면서 그 철책에 끊어진 곳은 없는가 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뚫려있다 그러면 그 구멍이 작으면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뚫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구멍이 크면 적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적이 그곳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만산을 제쳐두고 바로 그 끊어진 것을 보수하고 다시 있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선이 끊어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철책선이 뚫리는 순간 사탄의 공격과 영적 가뭄과 곤고함들이 정말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버린 것도

0: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의 통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진 관계선을 다시 이어야죠. 끊어진 영적 철책선을 다시 잇는 작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비록 내 당장 내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뒤틀린 상황들은 바로 잡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에 막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판세가 뒤집어지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입니다만 A.W. 타우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닫힌 심령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너진 감사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과 헌신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감정과 또한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3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0: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세 번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열두 통이나 거기에 갖다 부어요. 여러분 그 제단은 불이 내려야 할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뭐 자의 공갈 쇼까지 막 했던 바알 선지자들이나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엘리야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에는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미리 어디에 불씨라도 숨겨둔다든지 부싯돌이라도 숨겨두었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의 제단과의 구별을 위함이었어요. 갈멜산 정상에 두 개의 제단이 세워졌어요. 나무를 쌓아 올렸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바알을 위한 제단인지 구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물을 열두 통이나 갖다 부으면서 흥거리 부음으로써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다, 주목하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세상 모임이나 세상 행사나 세상 의식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은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 구별됨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예배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바로 구별된 거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쪼그라들고 줄줄이 문을 닫고 교회 학교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그러면 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방식 따라가고 그저 사람들의 환심을 따라 사는 일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뒤쫓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원래 세상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 따라하기, 세상 흉내내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보혈의 복음,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번제단에 그렇게 많은 물을 갖다 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금보다 귀한 물이고 피 같은 물입니까? 아마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과 같이 그렇게 귀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그냥 제단 위에 허비하듯이 막 쏟아 부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절실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 그게 물인데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축복의 마중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거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기복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영적 비전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과 또한 섬김의 통로로 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상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 시인 신달자 시인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라고 하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지금 84세인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간증과도 같은 스토리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결혼한 지 9년째 된 그의 나이 35살이 되었을 때에 대학 교수였던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24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수발을 했어요. 남편을 병수발하는 중에 시어머니까지 설상가상 쓰러지셔서 또 9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까지 병수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보따리 장수까지 하며 나섰는데 세상에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자기에게까지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세상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 끝에서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녀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마음의 제단이 회복되자 그녀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그 모진 고난들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벼랑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은혜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갈멜산 번제단의 제물을 온전히 태운 여호와의 불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무너진 자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제단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안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0: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십자가를 더욱 붙들므로 인생의 판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행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수와 순천과 광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영혼이 떨릴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때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가 부담이 되고 나 자신을 보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0: 嘞，我的好西哟，这东方松特热不热？那个西我你说大金呢？铁公瓜幸福的说大金呢？啊，特东方松什么 special？希望和你出库啦！
1: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7월 15일 초복인데요. 더운 여름으로 성큼성큼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더 더운 것 같은데요. 높은 습도에 또 높은 기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참 아름다워라 연주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글성경을 만든 사람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8화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에피비스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8화

0: 신식 농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 중인 이수정은 치다센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였다. 조선의 신식 농법보다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1: 치다센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무슨 일입니까?
1: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습니다.
2: 이미 마음을 정하셨군요.
1: 네, 결심했습니다. 제 고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해야겠습니다. 유교, 훌륭한 전통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인해의 본질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전통에서는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2: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헌데 요즘 새로운 사상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1: 일본에 만명한 뒤로 조국에 대한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 분명 복음은 소박한 농부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의 상황이...
1: 선생님,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규율이 아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장 조선에 이 복음을 들고 가야겠습니다.
2: 수정 선생의 거룩한 부담감을 이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883년 4월 29일 낙스 목사와 몇 명의 성도들이 도쿄의 작은 예배당에 모였다. 무릎을 꿇고 있는 이수정. 빗소리가 가득 울리는 저녁이었다.
1: 이수정, 당신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2: 네, 저는 그분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1: 믿음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0: 이수정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커져간다.

세례를 받은 후 수정은 번역 작업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한글 주석을 단 한문 성경을 들고 조선을 향한다. 하지만 일본에 망명까지 한 그의 귀국은 여러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0: 외국 사상을 퍼뜨린다는 그 이수정 아닙니까?
1: 맞아. 분명 뭔가 들고 왔을 거야. 잘 감시하다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바로 보고해.
0: 예, 알겠습니다.
2: 역시 감시하는군. 안 되겠다. 성경을 우선 안전한 곳에 숨기자.
3: 자, 여기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셔.
4: 야, 냄새부터 아주 가슴 뭉클해지는 냄새군.
3: 어찌 한 그릇 말아드려?
4: 에이, 좋지요. 마침 허기진 참인데. 아이 뜨거.
3: 아이고. 아이. 찬찬히 드셔. 팔팔 끓인겨.
4: 그러네요. 아이 근데 뜨거워도 정말 맛있네요.
3: 그래요? 조금 더 말아드릴까?
4: 예.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죠. 오랜만에 고국당 밟고 밥도 먹으니 옛 생각도 참 많이 나는구나.
3: 어디 멀리 갔다 오셨나 봐?
4: 아, 예, 일본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아, 저 이 보따리 좀 잠시 맡아주시겠소? 네, 잠깐 들렀다 올 때가 있는데 짐이 워낙 무거워서리.
3: 그러시오. 저 짝방에다 둘 테니 내중에 찾으러 오시오. 아, 아이고, 무거워. 아, 대체 뭐가 들은겨?
4: 아이, 서책입니다. 그냥 책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중요한 책이니 조금 살살 달라주십시오.
3: 알았어요. 걱정 마셔.
5: 이수정이 나간다.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방을 방에 두고 온다. 그때 감시하던 사람이 들어온다.
6: 주모, 방금 나간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지?
3: 에?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간 손님이지?
6: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응?
3: 중요한 얘기요? 하, 그 보따리 얘기하는 건가? 그냥 책이라고 했는데. 그냥 책은 아닌가 보구만. 일단 모른 척 해야겠다. 아, 그 사람 오랜만에 국밥 먹으니 맛있다 합니다. 어쩌까? 댁도 한 그릇 말아드려?
7: 아니요, 됐어.
5: 감시하던 사람이 나가자 주모는 보따리를 다시 꺼내온다.
3: 보통 책은 아닌 것 같고, 보자, 뭐 금이라도 들었나? 엄마야, 이게 뭐야? 성경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8: 치다첸 선생님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께서 힘들게 인쇄해 주신 성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실패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 제 탓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속상합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주모에게 맡기다니. 차라리 들킬지언정 제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센 선생님,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런 믿음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0: 수정선생,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 일로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급한 대로 저는 새로 만들어 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1: 시간이 지난 후 수정은 일본에서 온 청년에게 한 꾸러미를 받는다. 그 안에는 농업서적들이 가득했는데 열어보니 마태복음이었다.
2: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의에 주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결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0: summer special.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나라사랑축제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 논 시간은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오늘로써 이제 30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신청하시고 이 현장의 그 감동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늘 이 개최 도시에 그 특별한 무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연이어서 개최가 되는데, 여수와 익산만의 그 특별한 무대가 각각 그 개최 도시의 특성을 담아서 무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일에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에는 여수와 전남동부 지역의 특별한 역사가 무대에 담기게 되는데요.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든 그 이상의 무대가 펼쳐지니까요. 마음껏 기대하시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는 그런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어린이 합창단 단원 700명이 함께 펼치는 감동적인 무대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연합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 골랐는데요. 저성벽을 향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접속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가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180강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으로서 한국교회사 연구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신앙 연구는 세계교회 역사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죠. 세계교회 역사와 신앙 운동의 배경이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의 큰 두 가지, 즉 창조와 구속입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의 의미는 구원사, 구속사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통하여 계시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장 눈에 띄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죄가 인간과 세상을 망가뜨려 창세기 6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창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파송시키셨습니다.

0: 주께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끝나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의 초기에 같은 말씀의 선포로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의 역사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교교육자 존 칼빈이 평생을 추구했던 제네바에서 하나님 통치의 실현입니다. 박용기 교수와 김영재 교수의 교회사관에 민경배 교수와 이만열 교수의 민족사관이 가미된 그래서 역사 현장에서는 손봉호, 옥한음, 홍정길, 하영조 이 목사 등에 의해서 한국교회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광신대 석좌 교수를 지낸 김성천 백석대 교수의 젊은 시절 논문 초기 개신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 그리고 초기 개신교의 민족운동은 하나님 나라 사관에 기초한 한국 초기 개신교회사의 접근 시도입니다. 최근에 권성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임 교수와 장종현 백석대 설립총장의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와 생명사역 운동은 이 민족사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지상대가제의 바람직스러운 실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3: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해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 귀한 말씀이 특별히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승리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제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공의회 회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정치 지도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또 나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이름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한 사람이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아, 이분은 특별한 분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 이제 2절 시작하면서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래서 그 이 사람 니고데모를 얘기할 때 밤에 찾아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니고데모가 자신도 정치 지도자고 나비고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배척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자신이 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자신마저 비난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마 밤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낮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분주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 예수님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밤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조용히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해답을 찾고 싶은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낮과 밤, 낮에는 빛이 있지만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이미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은 밤을 맞이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밤에 찾아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고 내 영혼의 밤을 만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도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던 바울 사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참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밤에 찾아왔던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사실은 그 로마법에 의하면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은 아주 무서운 처형이었습니다. 정치법이나 그런 사형수들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사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시신을 십자가 위에 놓고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바로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몰약을 준비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듭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은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고 나비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 거듭남을 그렇게 생각,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니고데모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 영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난,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쓰심을 받은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은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 신앙생활하면 제가 착해지고 싶어서요. 물론 착해질 수 있는데, 착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종교 가져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 사실은 뭐 경영학을 더 공부한다든지 하면 더 부자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보기 위해서요. 어떤 그런 자선단체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 거듭나야 하고, 중생을 경험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은 3장 5절인데 디도서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거듭남이, 이 중생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김과, 예, 물로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람처럼 쉽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의 눈으로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만들, 몸이 막 퉁퉁 부어서 여기저기 아이고 죽었네 하고 죽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높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높뱀을 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이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했다고 그래서 죽어간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높뱀만 바라보면 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새 생명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새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 하루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나오지

않고 서너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순회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오시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뭐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 그러면서 그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인칭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나를 바라보십시오. 막 그 설교를 그렇게 뜨겁게 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그 스폴존이 앉아 있었는데 젊은이 설교하다가 젊은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 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 그때 스폴존이 은혜를 했음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듭남을 체험, 했음과 거듭남을 체험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폴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 눈이 멀어지도록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는 그동안에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선한 일을 목록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가장 성경의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묵상해야 합니다. 암송하고 묵상. 세 번째는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일곱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거듭남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함.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확신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0: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죄사함, 거듭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 뭐 세상에 착한이라는 종교도 많고 또뭐 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영적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수 있길 바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 거듭난 자에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멘. 말씀이 그립고, 막,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바지라 부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 우리가 거듭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때에도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소원. 거듭난 자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사명으로 느껴져서 변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정에 온 가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자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런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국에 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옷이란 신분과 직업적 소명의 상징이 되는데요. 옷은 상대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입는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 옷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상징하는 옷이죠. 이 옷을 입은 성도는 옷에 걸맞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납은 헬라어로 아넥소메노이인데요.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용납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안의 것을 계속 누를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깨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어진 마음, 상처난 심령은 누구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죠.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은 영육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가 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마음이 큰 사람의 다른 이름이길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꽃이 되려는 사람은 많다. 아름답고 싶고 향기롭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꽃은 아름다워도 홀로 꽃이다. 그렇다면 나는 화병 같은 사람이 되어보자. 꽃 같은 사람을 한아름 품는 사람. 너는 이런 점이 어여쁘고 너는 이런 점이 향기롭고 너는 이런 점이 싱그럽다 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 안에서 예쁜 꽃 같은 면들을 발견하는 사람. 화병에 온갖 예쁜 꽃을 모아 꽂듯이 화병 같은 사람에게 꽃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 화병에는 향기가 없지만 그래서 늘 싱그러운 향기가 난다.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주목받는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꽃 같은 면을 발견하고 꽃 같은 사람들을 한아름 품어주는 화병처럼 품이 넓은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화병 같은 어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히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 138편 다윗의 시
2: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

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0: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호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 제 141편 다윗의 시.
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으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0: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0: 피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1: 제 143편 다윗의 시.
0: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 제 144편 다윗의 시.
0: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0: 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0: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1: 제 146편
2: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 제 147편
3: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0: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제 148편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니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2: 제 149편
0: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

그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수 알리가 부른 예배합니다였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허락하실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마이클 베타니가 부른 Set My Eyes. 내 눈을 주님께,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다. 그리고 셉 슐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두 곡의 영어 찬양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셰프 술터가 부른 Counting My Blessings 그리고 마이클 베타니의 Set My Eyes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 여러분의 듣고 싶으신 찬양 또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레비스탕스의 주의 사랑이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무기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호주에서 의지함이 영어 찬송 캔디 크리스마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브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곱 가지 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큰 복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 영원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도연의 샬롬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빗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두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여화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out, 할렐루야.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님이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이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들 크리스마스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 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즐거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도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식하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와, 현희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3: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3: 현재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0: 실제적으로는
3: 하거든요.
0: 네.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4: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수십 년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5: 저 같은 경우는

0: 네, 우리 옥수님.
1: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 네.
0: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1: 네.
0: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2: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0: 네.
2: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0: 네.
2: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0: 네.
2: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0: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1: 맞아요.
0: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1: 네.
0: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3: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0: 네.
3: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0: 그냥 막연한
3: 불구하고
0: 바람인
3: 맞아요.
0: 거죠?
3: 네. 그래서
0: 네.
3: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3: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4: 아, 근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0: 네.
4: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0: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1: 맞아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0: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우리가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남북 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3: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약간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더
0: 네.
3: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0: 네.
3: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0: 네.
3: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런
3: 꼭,
0: 활동이 좀 많아져야
3: 네네.
0: 된다.
3: 특히 또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0: 물론 어떤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3: 네.
0: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3: 맞아요,
0: 많아졌으면
3: 맞아요,
0: 좋겠다.
3: 맞아요.
0: 네.
2: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3: 네.
2: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에 대해 한번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0: 아, 좀
2: 되는.
0: 기획을 해보세요.
1: 저도 하고 싶네요.
2: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0: 네.
1: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0: 분열된 모습이 너무 많죠.
1: 분열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0: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0: 네.
1: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에 따라서 남녀 세대에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0: 네.
1: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2: 맞아요.
1: 네 다시 또 통일이 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이제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2: 친해져요.
3: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들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시대가 같이
0: 맞아요.
3: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생각만 하지 말고
0: 뭔가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1: 맞아요.
0: 저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이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보고
2: 너무 재밌을
1: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해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0: 가야죠.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4: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네.
4: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1: 네.
4: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2: 맞아요.
1: 감자님은 어떠세요?
5: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4: 네.
5: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1: 네.
5: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4: 네, 맞습니다.
3: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간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2: 두 분 동기
1: 맞아요.
3: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기회가 됐었고, 이 청년들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접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만나야 돼요.
3: 맞아요.
1: 그리고
3: 맞아요.
1: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3: 맞아요.
1: 같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3: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 40일치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 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만 4천 달러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인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우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 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평성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중덕동의 12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현재 15만에서 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만 달러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5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아파트도 15,000달러 안팎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출하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어민들 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0: 이번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2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천안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창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북방을 향해, 또 우리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 주시고 또 한 줄 응원도 남겨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으깨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걷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간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이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요. 요셉 목사도 여기 봉사요. 뭐 다 봉사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이 새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0: 경비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 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난가도 맞서긴 여긴길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허니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의 이야기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고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처했던 일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오랜 세월에 대한 깊은 상흔과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암울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그 참담한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 보면 이때도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의 쓸 것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다르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내고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 아래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굳이 그 뒤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의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 내가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화로 내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결국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몰락하여 피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몰락할 줄 알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이 다윗의 칼날에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슬퍼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다윗이 나를 살려둘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주할 때에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아비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칼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시므이에게는 너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 막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시므이에게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가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게 하실 하나님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연약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면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죽이든 살리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시므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니 그가 편히 스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다윗 뒤끝이 있네.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칼을 드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유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와 엮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다윗왕을 찾아왔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므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므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좌에서의 쫓겨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많은 것들을 다 넘겨주고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피난의 길에 들어섰던 때부터 므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한 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너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살짝 뒤로 넘깁니다. 시바에게 있는 재산을 너는 반 나누어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허물이나 허점, 약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이 므비보셋의 신실함과 또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윗보다는 지금의 므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피난길의 목적지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대단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곤란 가운데 처한 왕을 도와주면, 만약에 다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큰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여서 회복될 다윗 왕권이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존대하고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의 예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상의 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을 내가 계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잘 이해해서 잘 구현해 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할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서 생각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늘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싸움, 고난, 시련, 고통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밖에 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원수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뭐라도 해야죠. 팔로 치든 발로 차든 아니면 이로 물어뜯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려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해석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일한 이유는 일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 보는 모습입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품삯을 받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계속 불려나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 자산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이 품삯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뭐 사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 품삯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품꾼이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그 원수들에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긴 것과 같다, 이런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것, 이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하나님,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고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는 것,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0: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나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시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가? 너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 그런 나를 의지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처한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멋진 기도일 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불평과 원망과 떼쓰음을 기도로 바꾸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할까? 시련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을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울고만 있을까? 이게 시각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한숨을 땅에 토해내고 눈물을 땅에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한 그 하늘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앞뒤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상황과 처지,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질문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내야 할 답입니다. 다윗은 찾았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 다윗이 낸 모범의 답의 길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부산, 목포가 24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 대전이 22도, 개성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34도, 함흥과 강릉이 33도, 서울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전, 광주가 30도, 목포가 29도, 강계가 28도, 해산이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구름까지 잔뜩 끼어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예배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루를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루를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도 그 가슴 벅찬 사명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오늘부터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저주를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말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0: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에스겔의 말씀. 이 에스겔은 선지자죠. 에스겔 그러면 그 말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에스겔 1장을 가시면요. 이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족속이겠죠. 예, 이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갈대아 강 그발강가.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혔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 아니고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바로 전이 여호야긴인데 후손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숙부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야긴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직속 왕으로 직통 혈통을 갖고 있는 마지막 왕으로 합법적인 왕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이제 1차 포로기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간 거는 주전 597년경 정도가 되고 이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이렇게 돼 있죠. 넷째 달 자기 나이 서른째 해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 이후에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대예언서. 그래서 선지서 중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 있는 큰 대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선지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오늘 이제 25장부터 묵상을 하는데 그 앞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특별히 8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이제 떠나서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겔 25장을 보시면요. 25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 25장은 암몬과 모압. 그죠? 암몬과 모압. 오늘 본문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죠. 에돔, 블레셋.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이웃 나라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시돈 이쪽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아주 강대국 무역하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다 유다

나라와 가까이 있고 또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또 애굽은 29장부터 32장까지 제일 긴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멸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총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 총 여섯, 일곱 개, 두로 시동까지 합치면 일곱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소망,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역사들, 이게 이제 에스겔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중요한 줄거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의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의 소망,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6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어지는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역사의 출발, 모든 예언의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속에게 돌려라. 암몬족속에게 얼굴을 돌리라는 건 암몬족속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암몬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모압족속이 나오죠. 자, 암몬과 모압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요 8절까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큰 딸이 모압, 작은 딸이 암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땅, 고모라 땅, 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패역하고 더러운 땅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의 가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이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빨리 나와라.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선 아버지랑 두 딸만 겨우 이제 피해가지고 이 동굴로, 소알 지역에 이 동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야, 이 세상이 다 망했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할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33절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끝이다, 한계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머리를 쓰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가서 이 성에 피신하는데 아니 술을 언제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동굴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술은 챙겨간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술은 내가 잊지 않고 꼭 그게 가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그걸 보니까는 좀 넉넉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자기만 훌쩍훌쩍 마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 동족이다.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후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꾹꾹 참고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역사가 오래 흐르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아주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스파이 노릇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망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망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족 속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아하, 좋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의 attitude,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끌려가면 우리 조상 롯의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끌려가는구나.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이래야 되는데 고소하다. 잘 됐다. 이웃이 망하는 거를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가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내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 5절에 내가 랍바를 5절에 이 랍바는 어디냐면 암몬의 수도를 랍바라고 합니다. 랍바. 이 암몬의 수도 제일 좋. 그러니까 이 우리로 하면 암몬의 서울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자, 여러분 사람 사는 도시가 낙타의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완전히 이 침공, 대적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불탄 이 현장, 이게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죠 풀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땅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소. 여러분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가 있는 그 성소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질 때 아하 좋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것.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유다족 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땅, 민족이죠. 그것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또 이어서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얼마나 좋았는지 망하는 게 손뼉 치고 좋아하고 발을 구르고 좋아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저렇게 하더니 잘 됐다. 아유, 얼마나 그냥 고소한지 모르겠다. 요런 마음. 요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로 심판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 치고 발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3절 끝에서 아하 좋다라고 했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요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안 되면 잘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절대 손뼉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0: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암몬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이웃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 유다 땅의 멸망의 세력들, 바벨론이 와가지고 휩쓸면 바벨론이 유다만 가만두겠습니까? 그 옆에 이웃 있는 나라들도 이왕 와서 쓸어버리는 거 한 번에 다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게 결국 우리도 안 되고 무너진다라는 걸 모르고 저 옆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에이? 잘 되는 것 같더니 망했네, 고습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생,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자, 여기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이제 첫째 아들의 나라죠. 그 앞에는 암몬은 둘째 아들의 나라고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하는데 이 세일은 어디냐면 모압 이제 세일은 에돔 산지를 말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살던 그 지역 이 땅을 말합니다. 에돔 산지. 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아. 내가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이라는 말은 어깨란 뜻도 있습니다. 어깨. 모압의 어깨. 그 나라에 있는 영화로운 여러 성읍들 벳 여시못, 바알 무온, 기랴다임을 열고 연다라는 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그 성문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암몬족 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준다. 동방사람은 동방지역에서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82년, 81년경에 이들도 함락시키죠. 자, 암몬족 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암몬족 속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압에게도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멸시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하네 격려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 심판하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이웃을 가장 멸시하며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품어서 멸시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참히 훼파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족속이 보인 반응은 아하 좋다 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사진 찍히고 기억되고 있는지 긴장이 되죠. 암몬이 이스라엘의 평망 앞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였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이 없을 것임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아침, 나를 돌아보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유다의 형편을 비웃고 외면했던 모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관심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기록하면서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심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곳곳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내용은 해피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의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만족은 사라지고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분배는 불공평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한 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바라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는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비교는 결국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남에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하신 이유가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움츠려드립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받은 양은 달랐지만 충성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평가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의 결과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 보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보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큰 교회를 바라봅니다. 넓은 예배당, 많은 성도들, 다양한 사역을 보며 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도 초라하게 비칠 때도 있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은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받은 달란트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열매가 되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0: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요.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로 주님께 하려며 하루를 승리하게 소망하며 네, 오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죠?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2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식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일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면 우리도 때가 돼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믿음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테너 임정근 씨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20살 청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극동방송에 우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배양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고향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순수하고 절실한 기도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음성을 담아 정연석 형제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청년은 2025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에 순천과 광양지회 운영위원장이 돼 위원들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광주 하백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라디오를 통해 사연이 전파를 탄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9,700만 원을 들고 와 땅을 사주셨다며 그 헌신이 마중물이 돼 주변 지역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세워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7년째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그랬듯 지금도 누군가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연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니 기도를 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심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꾸준히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팅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리고 풀리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알죠. 유명한 말씀이죠. 원래 13절에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세요. 자, 거기서 질문하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 왕이 그 당시 일대를 다 다스렸던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를 케자르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거기에 거대한, 언제 서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거대한 태양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태양신,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목이 뚝 땅에 떨어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성지순례 갔더니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대학 그 공부를 했던 박사 과정을 겪은 분이 가이드를 하면서 그 떨어진 태양신상에 그렇게 설명, 주님이 머리를 탁 대고 이렇게 딱 대갖고서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무도 머뭇거릴 때, 대답 못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6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생각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그러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리고 풀리는 기적 같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기도의 열쇠, 축복의 마스터키를, 신앙의 마스터키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이 인생의 열리고 풀리는 기적 같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닫힌 문이 많아요.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닫힌 문들을 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과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나갑니다. 자, 첫 번째요, 어떤 마스터키를 가져야 할까? 말씀의 마스터키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신 대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더니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갔다가 돼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부럽게 생각했던 한 유대인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 너에게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자 이러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귀에게 맞아서 창피를 당해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중학교 때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분을 남자 한 열 분이 달려들어도 잠잠을 못해요. 밀치니까 대여섯 명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악귀의 힘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흉내낸다고 큰소리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귀신도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냐 이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으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말씀의 권능도 성령의 치유하는 권세도 모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악한 귀신자가 바울 흉내를 내는 이 유대인들을 때려 눕히고 옷을 벗기고 핥히니까 발가벗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여세요. 손님을 다 초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왔습니다. 자 임금이 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딱 어느 자리에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거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크고 화려해 보이는 교회에 시설주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여러분 등록하고 세례받으며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 거룩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구원을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예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그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청함을 받지만 주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대요.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함만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워렙산 기도회 때
6일째인가 기도하는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행실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게 상처주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불성실하고 부모에겐 대들고 학교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도 잘하고 싸움도 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삶으로 정말은 그런 삶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교회에서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구경꾼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에서 더 사랑하시고 더 성실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핍박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되는 마스터키를 가지게 되고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낸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복은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명예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분이 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이 병상에서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두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힘없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무엇이 복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생명 끝나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복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택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닫혀진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키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마스터키인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수고, 고통, 눈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짓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그만큼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해석들이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와 환난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풍요로 바꾼 인생을 역전시킨 인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갖고 싶고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태어난 흙수저보다 못한 모진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고통, 힘듦,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짓눌려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끼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위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해답이에요. 뭡니까? 아뢰어 이른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기도에 정말 맞섰고 인생을 여니까 고통이 변하여 존귀함이 되고 엄청난 복이 되었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저주가 소망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 고난에 짓눌려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삶의 무게를 내 가지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우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 있으면, 기도의 능력 있으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뚫어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하루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도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 한번 제가 문자로 하루에 10번씩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 운전할 때도 예수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주실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없어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엘리야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흔적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닥친, 막힌 인생의 문제를 여시는 그런 기도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마스터키를 가져야 할까요?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에게 무례행한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해 상처 줬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구원자고 주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데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의 통로로 살지 못한다? 이건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스터키가 바로 전도자의, 전도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생명력은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의 생명력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 영혼이요,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쓴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호해진 현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점집을요, 점집 날로 늘어난 거 아십니까? 신학생들, 여러분 목회자들은 숫자가 줄어요.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막 거의 한번 뽑으면요, 60명, 뭐 100명 뽑는데 경쟁률이 뭐 5대1, 6대1, 7대1 이랬는데 지금은 40명 뽑는데도 안 와요. 전 신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일할 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점쟁이는 해마다 는데요. 점집 늘어나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 부지기수고, 뭐 템플스테이, 힐링, 요즘요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온 거 아십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요, AI 시대, 지금 엄청난 발전 첨단의 시대를 살지만 마음속에 공허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집이 들어왔는데 왜 교회는 위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엉성한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지금 영성시대 대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 진짜 구원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엉뚱하게 정치에 빠지고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직장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요, 이 타협하지 않는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복음을 강조한 교회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

지금 여러분 내면의 중심을 아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잖아요. 악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정말 구원의 밧줄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예배의 마수석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때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것 그게 저의 소원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함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면 생명을 거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버겁고 아프더라도 나는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이 와도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 성도의 마스터키자 땅에서 멜 때 하늘에서 멜 것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 풀리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걸 풀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풀어줄 것이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어둠의 것들을 막아주십시오. 막아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마스터키를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 다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너희 평생 예배의 승리자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하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자녀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요. 이것까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정현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서울 이분 간증을 그 LA 이제 NYM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했을 때 1999년도에 그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하셨을 때 이야기 약 지금도 27, 28년 전 이야기죠. LA NYM 시한복판에 13,000평의 대지에 그 당시 천만 달러가 넘는 여러분 그 당시에 140억짜리 공사면 엄청난 거죠. 이민교회에서 천만 달러라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교인들이 헌금한 거에 감동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997년 2년 전 1차 헌신주의 우리 헌신합시다. 그런데 교인 천여 명이 그때 당시 537만 달러 약 85억에서 90억 정도 그러니까 1인당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민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달러 2달러 때문에 다운타운 시장 같은 데 가서 가다 보면 왜냐하면 흑인 강도나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거든요. 위험한 상황에 놓을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국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놓은 헌금이 때문이죠. 근데 그 헌금은 그들의 생명을 건 핏잔이었죠. 상상을 초월한 헌금이 액수가 중요한 게 헌신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서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한 생명과 같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드렸으니까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요.

0: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울게 하고 그 간증을 들은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하면서 한 해보다 한 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를 예수님으로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 찾으신 그 예배자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 생명을 드린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때론 피곤하지만 그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랑한 자들이 한 주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의 기적들 예배의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인생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이 시간 여러분 손에 얹어드렸어요. 이거 붙잡고 정말 그 마스터키를 잘 활용하여 열리고 풀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몸이 아프면 일을 멈춥니다.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몸이 아프면 일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 영원히 정지되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왜요? 죽으면 못하니까요. 몸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멈춰야 하고 둘째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달리고 계신가요? 내 영혼이 헐떡이며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부서지고 있을 때는 무감각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가장 많은 눈물이 나오는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용기가 있었던 순간, 가장 많은 눈물은 회개가 터져나왔을 때 눈물이 나오죠.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 때입니다. 가장 용기가 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아픈 상황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춰선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무릎을 꿇어보면 어떨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작게라도 그 신음과 같은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숨을 고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피아 워십이 찬양합니다. 제목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 말씀 앞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과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저는 되실 줄 믿습니다. 2559님 오늘 아침에 찬양의 은혜 받으며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심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0183님 온전한 쉼은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는 평안이 아닐까요? 6089님 이 좋은 아침 극동방송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요. 또 4657님 7611-9539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그리고 이 링크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8740님 오늘 오빠가 간암 수술을 하십니다. 집도의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완전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아침 속에 이 말씀이 좀 콕 심겨지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처럼 정말 회개하면서 가장 많은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는 오늘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아침이 그 용기 나는 아침이 저는 지금 오늘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되고 행복한 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좋은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간증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껴질 때,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느껴져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누가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아침.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아침 힘있게 나아갑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잠시 후에요.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미리 주시는데요. 이렇게 인문학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이렇게 사연들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을 고치며를 하나님께 드리며 법과 계명은 쇠사슬이 아니라 좋은 울타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장을 고치며 우리 사이에 담장을 다시 세운다. 그는 모두 솔밭이고 내 쪽은 사과 과수원이니 내 사과나무들이 그쪽으로 건너가 소나무 및 솔방울들을 먹어치울 리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라고 말한다. 시에는 봄마다 무너진 돌담을 함께 쌓는

두 이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쪽은 사과나무, 당신 쪽은 소나무인데 무엇을 막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웃이 대답합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담장은 미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담장은 여기까지가 나, 저기부터가 당신이라는 다정한 표시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삽니다. 선이 없으면 사랑도 침범이 됩니다.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공동체가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질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길 위의 아이와 노인은 위험해집니다. 규칙이 없으면 약한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법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살리는 표시판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난간 없는 옥상에서 뛰어논다면 자유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더 넓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연은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이 자유롭고 싶다면서 줄을 끊는 순간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품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하늘을 납니다.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레일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레일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억압되고 답답한 그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안전함을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양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때 그 양은 더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감동의 영상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받으실 분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를 어찌 보면 시편 51편의 고백이 참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그 회개의 고백 안에 오늘 힘있게 걸어나가시길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함께 하시죠.

0: 신앙서적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4님, 이 복된 아침에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 출근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간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시니 더한 감사. 3154님께 응원의 책 선물하고요. 8723님, 결혼 4년 만에 임신해서 쉬고 있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5778, 우리 언니가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이 책을 선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대요. 와, 우리 5778님 꼭 언니에게 하여튼 저희 극동방송을 얘기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책 줬대. 한번 들어봐.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72님, 아, 운전 중이라 길게 문자를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서 문자 보내요. 감동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책 선물 잘 보내드립니다. 4857님, 아들 며느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책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91님, 인문학 우리 목사님 책 꼭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책 잘 받았습니다 하신 분들 계세요. 응원합니다. 문자번호 7073님, 울산입니다. 책 꼭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세요. 7073 제가 알죠.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문자번호 2117님께도 선물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원의 마음을 저는 전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참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문자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열정을 통해서 분명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035님, 책 선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응원의 선물 전하겠고요. 또 마지막 한 분, 4097님, 저 피디님 전파 선교사 다짐할 때 이후로 처음 문자 보냅니다. 책 선물 꼭 받고 싶어 하셨는데 4097님 잘 도착했고요. 응원의 선물 전해드릴게요. 선물 소개합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문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이전규 한재우 목사님의 칼럼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이 모든 또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플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0: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평양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조금 특별한 역 이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흥역, 영광역. 이런 이름들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던 도시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왕좌에 누가 앉아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평양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 돈, 성공, 내 계획이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건 단지 옛날의 뜨거움만을 잃었다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조금씩 더 중요해지고 다른 것들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국제 윙윙 스쿨의 찬양이었어요. 내 마음의 한자리. 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르니까 더 감동이 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 나의 영광 되십니다. 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버린 교회가 아니었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봉사했고 그런 거 잘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프죠.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 사랑 안 해! 하고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쓰고 조금씩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마음의 왕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작은 일을 만나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큰 일을 만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걱정과 염려에만 머물고 있진 않은지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곡의 찬양으로 함께 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유선식의 찬송이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제이미션의 곡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삶인 것 같아요.

8841번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어느새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의 문자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성경 읽는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된다고 2309번님.

아멘. 그래요. 아, 첫사랑을 회복 그 이상으로. 네. 첫사랑은 추억에 머물지만 우리 현재의 사랑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아, 우리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선순위다. 그쵸? 6658번님. 정말 사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시간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제 하루의 첫 번째 순서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건데 이것도 진짜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 분주한 것도 연약함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모셔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샬롬 9199번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다섯 청년들 비전 트립 잘 마치고 감사히 돌아왔다고 2760번님이 주셨어요. 네, 우리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또 국내 선교 가시는 교회들도 이제부터 많을 것 같아요. 7월, 8월 여름 사역들 많이 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데 다들 건강히 안전히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잘 전하고 오시기를 축복해요. 6013번님, 삼계탕 대신에 어제 닭볶음탕 드셨대요. 그래요. 네, 어제 초복이라 삼계탕 집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네, 치킨, 닭볶음탕, 그냥 든든한 밥상 잘 챙겨 드셨어요. 2085번님, 인천 새힘교회의 조권사예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날마다 힘찬 라디오 들으면요. 저희 교회가 불려지는 듯해서 너무 좋아서 출석 주셨어요. 자, 새 힘으로 항상 새 힘, 힘, 힘 이렇게 하니까 새 힘교회 식구들은 너무 좋대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7524번님, 평양의 대부흥운동 시절을 들으니 다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평양 땅에 그 왕좌에도 예수님이 앉게 되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나 돌아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힘찬 부흥의 찬양이었습니다. 어게인 1907. 아,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와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책망을 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첫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사랑으로 주님과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응답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리더십 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능이 뛰어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일시적인 영광에 그치게 되고 만다. 성품에 기초한 성공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성품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품을 갈고 닦지 않는 채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만큼 성품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실력만을 강조하고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실력이 좋으면 뭐 사회에서 사고 좀 쳐도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성품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성품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간 것은 이제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냥 못 데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귀한 결혼 지참금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낙타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돌아올 때 이삭의 신랑감을 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낙타를 끌고 간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 밖에까지 도착해서 한 우물에서 낙타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녁때여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집에 있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쯤 되면 시원해지니까 그때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기도가 심플하지만 깊이 있고 이 종의 성품을 볼 수 있죠. 되게 충성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기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매우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은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직장 나가도 하나님 오늘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가게를 하신 분들은 가게를 오픈할 때 하나님 오늘 손님들 순조롭게 잘 만나서 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 학교 생활 순조롭게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뭐 유치원에 보냅니까? 하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순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일이 순조하게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도 다 예외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생물학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돌연변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무슨 뜻이죠? 예외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과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외성 때문에 보편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만 살펴보면서 식물은 이렇다라고 하면 그 이론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요, 그 예외성에 집중된 편협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올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순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좀 순조롭게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뭐 원하지 않습니까? 막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까지 경건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회사 잘 다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관은요, 신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어로 가시잖아요. 이건 보통 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슨 하나님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명확하게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분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또 뭐 다는 아니지만 간간이 아무 신들에게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금도 보고 뭐 점도 치고 뭐 그럽니다. 어떤 분들도 굿도 하시고 또 절에도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도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구약식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신약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명확해야 돼요. 이 신앙이 많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일월 성신이나 천지 신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월 성신 안 믿어요. 천지 신명도 안 믿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서만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신학자 칼 라너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또 이삭의 아내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도 중요해요.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들을 좀 구하잖아요. 아내 될 사람을.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특히 나그네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긴 여행을 한 나그네야말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성숙한 성품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묻고 말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숙한 성품의 열매 아니에요? 이것도 크게 보면 도덕적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적 성품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크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 말씀 전체를 딱 추약해서 요약해 놨어요. 산상순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산상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면요. 산상순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아,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구제를 뜯어들면서 왜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런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뭔가 비판적인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교훈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왜 산상수훈이 필요한가?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상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산상수훈의 요구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우리 삶의 길라잡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축약해 보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되고 또 산상수훈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날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늙은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물동의 물을 떠서 그 종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물을 떠서 배부르게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삐 움직여요. 말씀 보면은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 달려가서 또 다시 물동이를 구유에 부어요. 그러면 물하고 이 낙타 구유 사이가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달려가잖아요. 멀어서 이 낙타들이 기갈이 끊기기 전에 그냥 물을 또 부어준 것이죠. 낙타가 더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사람이 더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그 물동이 하나 갖고 안 돼요. 열 마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낙타까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심성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겠죠? 그러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하고 금 팔찌 한 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특히 나그네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짐승까지 배려하시던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리브가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르면요 섬기지도 못해요. 물 한번 떠가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아니라 낙타가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우물에 있는 물을 퍼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선물을 주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선물과 복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합당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리브가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점점 자라야 된다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점점점 키워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크갈수록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세상은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조금 결렀단 말이죠. 이제는 이 일들을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리브가에게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 리브가는 친절하게 대답해요. 예, 우리 집에 동물 사료도 많고 집도 많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네,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네, 자기 집에 있는 걸막 이렇게 퍼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사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세상이 따뜻해지겠죠. 근데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여러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종이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또뭐 합니까? 또 기도를 해요. 27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종은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은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감사와 찬양과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더 바빠졌어요. 예배가 멀어졌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은 여러분 우연하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나중에 와요.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네요. 그러면 저야 이제 목사니까 바쁘면 좋죠. 그러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러려고 기도해 줬나? 이렇게 열심히.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뭘로 표현된다고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그 복이 롱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죠. 다음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희 구절 함께 읽는 것은 뭐냐면요. 이 종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기도가 철저히 누구 중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 중심의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죠? 이 종은 자기 신분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됐는데요. 찬양 회복되지 않는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지금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잘안될 때는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뭔가가 잘될 때도, 잘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잘 됐는데 세속적인 마음으로 꽉차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좀 버리고 그 안에 영적인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충성스러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읽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끝날 때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모든 일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1: 새 생명 신학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제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또는 가정을 보면요. 누가 먼저 총을 쏘거나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맞은 이가 더 큰 것으로 갚으면서 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치고 그런 것을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원수를 와 용서하고요. 또 그가 받을 그 징벌에서 구명까지 하셨고요. 심지어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수 전남 동부 땅 지금의 세종안교회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하신 자리고요. 저는 그 살인자였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되신 분의 아드님 즉 양손자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양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외국에서 한센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와 무력으로 갚은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폐허만 남지만 사랑으로 갚은 자리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